0: 들어. 내 차례야.
1: 야, 이샤.
0: 이샤. 네. 네.
1: 야, 나 아부지. 아부지. 아부지.
2: The bill need to be paid.
0: No.
2: 나
0: 나
2: 못
0: 들어.
2: 왜 이래?
0: 왜 이래?